배울 와서 배양에 걸러 왔을 거야. 오하 또 바로 비와 다도 베스트하고. 아고 또 알아도 이 아마나게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뭐야 이거 홀게.

예후로 와서 배양의 걸러 와서 오하 또 바로 불과 다도 웨스트하고 하고 또 알아토이 아마마게 두아야네 하고 누가 하고 마야이 하고 홀게 하고 황해 예바 가운데